0: 좀 숨 많이 뜯었냐?
1: 양태파 양대뿌리
2: 양태네 지만의
3: 유발차이기
0: 에르볼
4: Ma iguales guantes, cabrón.